부르는 히스토르가 알아 소다뜻이니 다 바다미노 이치노네가 바타니 바타스노 나카니 알 소라모 예비모 아테니만 나가나이